0: 선임! 선임 있어! 선임 깍깍은! 대박! 선임! 선임!
1: 선임!
0: 선임! 선임! 악정! 백색한테 가왔고! 이만해! 짠! 짠! 양말에 죽으라! 마! 야! 야! 나오라! 야! 야! 많이 부자스! 많이! 나나! 나나! 제모지! 아크! 사추야! 가사! 가스! 마텔! 세토치 아마! 나나! 나나! 제모지! 가자!